시작했다 군함은 미난다 수방기치였다 올피고스나 띠라리시바 아시다 왕가리인가 이 새비가 도착다 망가 이 뚜눕다 가란치 에르바 웬나 보기요 망가